0: SN 원트로트 리스너 멘션 6000.
1: 리스너 멘션 6000 하나 먼저 루트.
0: 어니 파이트 호호의 프라이핸딩 360 벡터 13 리스너 멘션 6000.
2: 프라이핸딩 360 리스너 6000 어니 파이트 호호의.
1: 어프로치 아샤나 원드로트 컴펌 리스너 멘션 6000.
0: 아샤나 원드로트 아파.
1: 리스너 멘션 6000 아샤나 원드로트 땡큐.
0: 아샤나 원드로트
2: 나 프라이핸딩 170 벡터 2G나 헤딩 170 아샤나 원드로트
0: only point
2: 448
0: contact 레이더 120.2
2: 120.2 only point 448.

0: 아시아나 10, 디센노바이아 스타 10,000.
1: 디센비아 스타 211, 디센비아 스타 210,000, 아시아나 106.
0: 니폰 카고 2포트, 디센노라 맨텐 6,000, 크로스 아포스 아타 비로 8,000.
2: 디센노 맨텐 6,000, 크로스 아포스 아타 비로 8,000, 마카가 2포트.
3: 도쿄 프로 시에라 항공 324 descending flight level 150 passing 1901 information echo.
0: 에어 항공 324 도쿄 프로 시에라 웨이 34 white 12 by a swamp tango arrival.
3: 세비아 tango arrival runway 34 white 에어 항공 324.
0: 다이너시 126 descend by a star 11,000.
4: Descend bound star to 11,000 Dynasty 126.
0: Asiana 106 cancel altitude level restriction. Descend on maintain 9,000.
1: Cancel altitude restrictions. Descend to 9,000. Asiana 106.

0: 예비 3077 리클리언 디렉터 코벤 디서메인텐 1053 캔슬 코벤 오르 리스트릭션
1: 디렉터 코벤 1053 디서메인텐 1053 캔슬 코벤 1053 리스트릭션 컨펌 예비
0: 3077 예비 3077 캔슬 코벤 보스 오르 리스트릭션
1: 땡큐 캔슬 코벤 오르 리스트릭션 예비 3077
0: 매담 316 디서메인텐 1800
2: 7-7-1-8-0-0-3-1-6
3: Only point 4, main answer, turn left heading
0: 300 Heading 3-0-0-8-4-9-0 Japan 3-0-8-2, Rick and
4: Rick to Venus Venus, Venus, Japan, please, J-Spring 4-2-2, disarm maintain 6,000 Descent maintain 6,000, J-Spring 4-2-2
0: Beta 316 turn left heading 190, clear pilot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.
2: So left heading 190 and before approach runway 16 left, Vietnam 316.